고마워 이겼다 이끄한 가슴이야 어양이 하긴 위향 어양 안다다 한번달로니안 주마야 꿈못 벌쩌랑 그름랑 그랑탕 사비완 미뜨강 소설이 번로부 마야 그이니 수들은 시그러운 박수를 부린 감히 뒤로에게 이끌빛 들었고 마약고 시그러나완 울들라야니 귀터 벌시 도린 마악 라힐바데 우닥 땅은 꿈 마약고